0: 다 말해봐야겠어. 리다 해가네.
1: 나대가?
0: 하네 해도 이반요. 해가네 말해봐야 우세.
1: 알았어, 알았어.
0: 알았어?
1: 응.
0: 내 목가래다 반. 아, 고배 반요에 우나 그래이 보이. 마 모네 우며세리 보나. 어이 망고아.
1: 나이 깨보이.
0: 나이 깨보이. 헤헤헤헤헤. 오, 반조. 미나세, 반조. 내비 오빠, 에샬란 데레라. 로미, 땅고이 과, 세란 데레라. 내고, 반조, 반조, 벤데레제 과, 내오모, 이란 데레라.
1: 말해라.
0: 하. 아, 에샬 데레라, 모한도, 간데, 아모, 로미, 땅?
1: 카르멜로.
0: 카르멜로.
1: 응.
0: 아, 한데, 아펠리오?
1: 아키노.
0: 아키노. 아, 헤헤, 다, 반조. 아모, 알폰소, 로마모, 이벤트, 이네, 토카조, 이나, 반조.
1: 이, 어이, 하하하.
0: 반조, 그래요, 그래요. 네, 반조. 바 에비라네 센베이 반조 망고데 네 세미 미아베아 베이레멘다 하네 센베이 벤데 알코 베리코 크레오 크레오 베이 바 에레네 센베이
1: 아 니께 두웨이
0: 바 에레
1: 아 코아스야 오가베
0: 코아스야 네 오가베
1: 응
0: 에야 바 에비온데 스네 인드네 미에 코 바 에라스야
1: 아레아로
0: 아레아로